0: 떠봐야 펴줘야 돼. 제니 다 제 다 냠샤 쓰잖아요. 가다 동닝을 냠버샤고 냠샤 다 저 뒤간을 더 되게 하래. 제 뒤에 이만 이르잖아요. 초람 그 내가 올라 다 내려봐 가서 우리 동닝이야. 지금은 금중국 산나야 안다 털매버채. 지다 퇴중국 시럽도 지금 삼중국 시럽 지금 내게 타네 아 바다 동닝이야. 광벌 시기 아래 땅가다 온분 넘버 집에 있나? 그래서 마지 후네 동닝이 따와 깨되게 하다. 동닝이 따와 좋아지니 아니 깜도배 샤나면 나와 지금 또 전부 영야. 나가는 시기 땅 인중국 삼바 타바 되니 걸로 몇 조만만 인버지 쇼쇼버지 온대야. 용도가 대장배 땅 닝지 대장버스 내면도 간다 동닝이 따와 좋아지니 배 닝지 샤나면 나와 또 전부 영야. 나지 땡땡 영사리. 그러다 뒤 가다 동닝이 따와 응원을 깨니 아니 전주국 쌤 교수들이 이리 동닝이 따와 좋아지니 또 어떤 내버 중요해. 용기여봐 이르사네 아니 가다 전주국 쌤 디젤 깨니 나 지금 오는 이봐 이나 나 동닝이 따와 응원을 깨찰대 이리 이내 안다 지금 다 섬중다 내가 타는 마다 배지 가시오를 배 영화 소울 배다 따와 잡아도 좋아도 할때 이내 가다 동닝을 공중다 더 맵지 자단디 동닝을 미국의 공중 가시오를 표기했다 터비하게 주소로 넘어서 이르자네 소람시 주소 야다 럽대다 다 드네 야체니 주소 니버로 야그로미 아니 샤치네 거라 냠뇽다 섭수 섭수 치는 이르자네 다 제집이 띵지가 좋아하시리 비해 섭수 섭수 집에 거둘리야 아니 동인의 공중톱 이르자네 좌람버려치 대라 아니 공중톱 이르자네 아니 지니나 눕소 치러 치러 치러 치러 되게 하래 세진이 이르자네 아니 최소 다 최소 서로 최소 이르기 Jalang ni tu sibuk di, tak mahu tu cek. Dene terdu ini tak banyak sana tahun itu zane. Ini tu ni musim tu dah. Kunjung naik yang nuk, tunjuk naik yang nuk. Ini kalau ada, tenang naik yang nuk cek. Kanda ini, tak banyak lepas curi susah bersih tu ini. Kasur yuyu je, tapi dene tu dia tu. Kanda ni sunai ni nak tera berlawan ber, tahu tu ni. 그 가수를 보게 냠용 터윈르잖아요. 아니 타버렸지. 아니 돈놈터 사탕 외시터. 다지네 아니 가수를 보게. 이모라 다지네 아니 지금 냠용 꼬르고도 저런 마치 뉴주 꼬르고도 저런 마치체. 아니 마다 서두르는 걸이야. 뉴주 꼬르고 리베리베리베 파 빵체. 엔데네 다 사튠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사 개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하다 되게 타네 아니 윤주 윈년 보신다 윤주 빵 봐 되네 아니 다섯 숨은 내 걸이야 다 돈이 떠베 로베 터둥다 슉슉슉 철로 되겠지 제네 아니 가이나 이 윤주 그 샤베 다 윤몽 그 샤베 아들 지금 시제 집어 시제 시발로 받을 중에 너나 대니 공부 타들도 좀 있지만 난 다른 데 가라다. 대인 거 다른 집에 치마스. 어다 딘디디니 아 때네 세니. 아니 가족을 그게 지듯이니 이게 최 탐제 캠바찌 투지리야. 니 캔투야지. 차이르잖아. 아니 남바 탐제 캠베 이시사데 좋은 말이. 어다 디 사월로 냥샤근 내가 그러 되기도 와.
1: So if you look at the procedure the mode of procedure of these five part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and they, before generating the altruistic intention to become fully enlightened for the benefit of all.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해야 돼. 캠빌 멘젤 피우고 있어.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넘는 말이야.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

0: chik dhamma dhyan rao. Tendi dha yongdik yao ni. Zina dha, bena anda, kyaan su kashya peche dha san yung yao ri. Anda, di dolung shub rung buchi, dha sha sar ri. Kongi ni, dhigun chesam chik liya pa, dolung chu ju yu, sung ju shi, pyur naan kadu liya. Ani, mi, di anda, rung buchi, sung ju naan su di, kaso urta, nyu yu shung ju shesari. Di dunggo kaanliya, anda dunglong chujiyo, anda kajun naaya digi lojiyo yongzao lo, chalimi samaliya rimshi, tu si ju suwa re, rimshi jizi suwa nga re, rimshi temi zonga naaliya lo mongu shu, bet kaaliya ta, kanda chi rado sangwa bet chalishi re, sende sende re, kong taga kami shuwa nga jizi suwa, jizi suwa chu. En taa nishi bina nyewe chali, bina kyaaliya nga zo ta, daiba lo, da shibju, laas de rin liya, Sunday 캠보 아주 생각하고 절류를 해야 중타주리 둔자 지금 나눠려야 그런 게 구분 배달할래 아 예제 그리고 배달 공부서로 답에 미스코를 배달 먼저 아쉬운 시오 지금 다 갈래 집에 차례지르샤 쓰러려야 로카시 좀 넘는 남들이사 그런 자원님 말이 그런 이니 쓰러려야 로존세 차비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 풀버리샤 저는 와다 로니즈 콘르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도 최로 지금 망고스 투주 저는 와 근데 용 중타절이다 다만 늦을 차이디 마란솔다 냠뇽도 여말이디 이내다 늦을 차이디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디 코랑조 냠뇽 더스지 깨야기 가서 그게 담아 냠래 난다 충분히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꼭 쿵댕이 붙지 뒤 쿵 똑세 너도 규지디다 그 찬대인데 붙지 가서 롤을 찔려 입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즈들라 소지 담에 버지 에네 다지 된게 내려야 에네 절람 땡직네 숨데 숨소 안에 지는 절람 네, 아니 얘기 보기 가서 우리 세미 지시비 이신군도 제접어도 튠칠리아 침바 튠칠리아 응원도 잔네 대내고 봐서 봐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벗으면 디디 다 태고 틈 응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 등이다 상계지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는 그 돈은 드셔 견셔 넌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 아니 드셔 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인도 이니 도우스 사무스탄 인도다 제주선배 되는 송샤기 구시 당니스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그렇게 주변 대가를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고 인데 가서 그렇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주고 뒤지 인래 아니 그게 샤데 버치다 초고 주고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이니 꾸이 잡아 샤데르지기 대자호 용서디 이니 이시 추구스네 다도 모니 구스네 다도 간다 섬는 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타다 그게 빵베 아니 자연의 된데게 모니 꾸레 다 샤데르지 근데 이 꾸시 더니 샤데 이니 신의 지 삼는 나라야 지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그 제셔들이야 삼다에도 샤도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자,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 다 뒤지에 감다 몇바다 삼바. 지금 주붕, 지금 대장, 대디시 동스전에. 아바 숭배, 난게, 엔다 숭배, 소지디, 엔는 시징 숭디, 저기 아래. 자, 다,